이제 James Atwood, Where Angels Hang Around, 단나의 진. 들어가 하나 더 생각해 볼래? 생각 들어인데 다 디스한 미네 형인 대로 마치 그리 생각해. 실컷 James Atwood, 실컷은 다 조세이 Jane Grosser의 디디 디즈 코틱스로 마치 그리 생각해. 준다 대전도 Monday May 11, 들어인데 나 헨리 더 생각해 볼래? 디 사실 좀 없으시죠?